0: Also, we look into Trigger, a maker of golf balls which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s to consumers. And we explore Sendery, which has suggest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atbelts can keep people safe and secure inside a car. And sophisticated skills of professional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ej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ej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ej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2: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프레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3: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4: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Tej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0: The company has built high-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1: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D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2: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0: D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0: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o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1: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2: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정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firm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MES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3: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4: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용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 Label Certification.

0: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1: 저희 샌돌이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in-1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2: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1: 아.
2: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1: 어? 누가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3: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4: 이게 어렵다.
5: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2: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네. 수분강이 살짝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0: 와 여기 네. 온기가 엄청 많아요.
2: 이 온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0: 오크통
2: 뭐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온기가 했지.
0: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온기들이 엄청 많아요.
2: 그러니까 또 이제 온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네. 이 외고산에, 외고산에 이 온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온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0: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온기 마을 그 박물관
2: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기가 있다고 하니까
0: 진짜요?
2: 한번 가보죠.
0: 우와
2: 이거부터
0: 이건가? 이렇게
2: 아 요거는 예 요거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0: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2: 요건 스페인 거.
0: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2: 와인 들어가는
0: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있네.
2: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0: 그렇죠 밝죠.
2: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아~ 안 바른 토기.
0: 토기. 아 그렇구나.
2: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 분이 또 계세요.
0: 아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6: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0: 네. 네. 네. 네. 그렇죠.
6: 온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온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0: 오.
6: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옹기들, 옹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만한 크기가 있습니까? 옹기가?
6: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0: 그렇죠.
6: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6: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6: 네. 놀라운... 다시 한번 들어가서
2: 네, 들어가서
6: 네, 아, 네.
0: 놀라운 용, 네. 종, 용기라
6: 네.
0: 네. 네. 네. 와, 우와.
6: 세계적인 큰 온기를 보시기 전에
0: 네.
6: 이걸 잠깐 보시고
0: 들어가세요.
6: 아주 아주 해학적이죠.
0: 아니 근데 네.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7: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6: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항아리인데 네.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0: 네.
6: 있죠.
0: 네.
6: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0: 네.
6: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그 패션의 쾌감.
6: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0: 또 네. 있어요?
6: 그게 뭐 있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0: 네.
6: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0: 아~
6: 그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0: 네. 똥지게꾼,
6: 그다음 똥장사꾼,
0: 네. 그렇죠.
6: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0: 아~
6: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0: 돈이 돼.
6: 이 아이는 지금
0: 생산하고
6: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0: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6: 했나요? 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0: 됩니다. 그대로
6: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7: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
6: 오래됐죠.
7: 그
4: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6: 예, 아니면 땅에 묻었죠.
7: 그치, 땅에 묻어놓고 퍽겠죠. 아, 설마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6: 그렇죠,
4: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을까요?
6: 예, 땅에 묻어가지고 아,
7: 땅에 묻어서 이렇게.
6: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7: 그렇지.
6: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문경포로 가실까요? 네, 예, 가시겠습니다. 와.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이거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거의 2m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와.
2: 공기 숲을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2: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2: 아, 가마를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3: 만들어야 돼요.
2: 예, 만들고,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크니까.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버립니다.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2: 그런데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3: 아, 바로 전날?
2: 전날.
0: 진짜요?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되는
2: 한 1년,
0: 1년 정도?
2: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2: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2: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지 않았나요?
2: 아, 예. 그 당시 가격으로 네.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 2,500만 원?
2: 네네.
3: 와,
2: 네.
3: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3: 아, 지금 그 당시, 예. 이걸로 환산을 하면
2: 예, 예.
3: 아.
2: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3: 3,600리터?
2: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0: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2: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0: 토기.
2: 토기입니다. 요건 네. 옹기입니다. 네. 네.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0: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2: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0: 그랬겠죠. 아, 마른 거?
2: 예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문화가 발전했어요.
0: 그렇죠.
2: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0: 여전히
2: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0: 그렇죠.
2: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0: 그렇죠. 숙성이 되는
2: 거죠.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도기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0: 네.
2: 보겠습니다.
0: 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네. 좀 친숙합니다.
0: 그, 아,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한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옹기. 예.
1: 그래.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네, 발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또 하나에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아 그렇지.
1: 예, 유약을 발랐으니까
2: 액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놓을 네. 수가 있는.
0: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수 있는
2: 통기에서
1: 아.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빚어 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거기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2: 네.
1: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와,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
1: 뭐 지금까지 저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부황단지
1: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리미 받침 이렇게 다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2: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0: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예예예.
2: 아~
1: 예, 예. 이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그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2: 네네.
1: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는다.
2: 네.
1: 그래 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발라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2: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0: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
0: 아, 진짜.
1: 그래서 양요병까지.
0: 이게 조선후기 때 만드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옹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2: 네.
1: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겠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2: 그렇죠.
1: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2: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0: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2: 여기 외고산 여기가.
1: 그러니까 여기 외고산.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라는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2: 뗄깡.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가마를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2: 아.
1: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드는 게 뭐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2: 아.
1: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2: 네.
1: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2: 팔아.
1: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2: 그렇죠.
1: 대구로.
2: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2: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1: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도 가마도 있고
2: 네.
1: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0: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1: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0: 그러니까
2: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4: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2: 불 때는 장작이랑 네.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0: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2: 위쪽으로
0: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2: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여기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2: 그러니까 실험해야 돼.
0: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2: 나무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0: 그래?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2: 작업에 열중하고 계셔서 말을 못 가겠네.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예.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묻고.
2: 방해될까봐 말도 안될까봐.
0: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쳐도 못해요. 아,
1: 그죠?
0: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0: 항아리.
1: 항아리. 네.
0: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0: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0: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0: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거.
1: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0: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이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0: 우선 이렇게 손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1: 네.
0: 네.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0: 그렇지.
2: 아,
0: 피면. 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0: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0: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0: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0: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가면 총 제작 과정
0: 한 시간?
2: 이게 그부터 시작해서요?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0: 와. 선생님은 연기 잘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는데 네. 전 옮기 잘해요.
2: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2: 아. 우와 만들어진다. 위 부분이.
0: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2: 네네.
0: 입구.
2: 네.
1: 네. 아 근데 지금 저 기계.
2: 와.
1: 아까 그
0: 네.
1: 붙였을 때 느낌이랑
2: 느낌이
1: 완전히
0: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0: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0: 네, 이제
1: 와, 모양이
0: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1: 아, 이렇게. 우와.
2: 아, 이렇게.
1: 우와.
0: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예?
2: 오, 망칠까 봐 무서워.
0: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2: 네.
0: 아,
1: 진짜.
0: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니.
0: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2: 저까지.
0: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해보세요. 네. 네.
0: 그렇죠.
1: 아우.
0: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기회?
0: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0: 자,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1: 이야.
0: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려고요?
0: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0: 자, 어른분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0: 좋아요.
1: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와,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0: 손은 네.
1: 망치면 어떡하지?
0: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0: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0: 네.
1: 넓혔다.
0: 큰일 났네. 큰일 났네.
1: 그래도 이제 별 모양 되겠다.
0: 지금 이러다가지.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0: 좀 이상해졌죠.
1: 네.
0: 이게 못을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 이게 똑바로 나가죠.
2: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0: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1: 아, 영광인 줄 네. 아세요?
2: 손에 물을 묻혀야 되나?
0: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0: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1: 움직이지 말고. 딸려가려고 그래. 손 좀
2: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0: 죄송한데.
1: 아, 어머!
0: 죄송한데 더.
1: 나 모른다.
2: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2: 죄송합니다.
1: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꽉 잡게 되네. 힘줬죠.
2: 그러니까.
0: 와. 죄송하지만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1: 오.
0: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1: 아이고 내 옹기.
0: 아까운 내 옹기.
1: 아 이거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해 보려고 했지. 네.
0: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는 선생님도
1: 아마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0: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0: 야 짜고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
1: 가지고.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2: 아, 소주잔.
1: 아
2: 재밌다 재밌다.
0: 그 충분히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네. 뭐.

0: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네.
1: 네. 자, 우리 가보실까요?
2: 아, 네네. 네. 와.
1: 앉으시죠.
2: 네네. 네.
3: 영화에서만 봤던 네. 고스트의. 네.
1: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2: 네. 네.
1: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2: 네. 끌어올려서. 네.
1: 올렸잖아요. 그 구멍을
2: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는
1: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3: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1: 완성.
2: 이야. 오.
1: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은 실로 잘 잘라요.
3: 아 실로.
1: 자르면 와.
3: 이렇게 간단하게.
1: 어. 금방 하시겠죠?
3: 짠! 제가
1: 했어요. 네, 아~ 잘 내려요.
3: 짠! 하고 이게 아~
1: 잘 보셨어요?
2: 네,
1: 하시겠죠?
2: 네.
1: 네. 한번 해보시죠.
3: 아, 저거 네. 어떻게 했더라?
1: 랩고. 네.
3: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1: 네, 도전!

0: 그러려고. 선생님, 지금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게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보고 만다, 이거.
1: 네, 네, 나도 한번 보네. 아이씨. 야.
3: 자, 일단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1: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네. 어휴, 선생님은.
1: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1: 야, 씨.
2: 어떡하냐.
0: 제가 한번 손을 대봐요.
1: 아, 네네네. 아, 이게.
0: 정리를 하면.
1: 오!
0: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2: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0: 제가 흙 정리, 흙 정리.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1: 잠깐만요.
0: 이렇게 하면
2: 되게 신기하다.
0: 선생님도 제가.
1: 짠.
0: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1: 네.
0: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0: 저희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1: 와.
0: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아,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와.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Taishin SNC, which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premium components. Also, we look into Trigger, a maker of golf balls, which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s to consumers. And we explore Sendery, which has suggest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atbelts can keep people safe and secure inside a car. And sophisticated skills of professional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aish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aish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aish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business areas into the fields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2: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프레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뿌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3: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4: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변형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e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3: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5: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Da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2: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 Da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정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5: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6: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5: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주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정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0: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1: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2: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i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3: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4: 저희 샌더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in-1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5: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1: 아.
0: 어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1: 어 누가 뒤에 역시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2: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1: 뒤를 보고 뿌려요.
0: 이게 어렵다.
3: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4: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소금강이 살짝 돼 있어.
3: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0: 한 바퀴 돌아가는데 배가 불러. 와 여기 네. 온기가 엄청 많아요.
3: 이 온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0: 오크통 뭐
3: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온기가 했어요.
0: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온기들이 엄청 많아요.
3: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온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이 외고산에, 이 온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온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0: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온기 마을 뭐 박물관까지.
3: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기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0: 진짜요?
3: 한번 가보죠.
0: 우와
3: 이거부터
0: 이건가? 이렇게
3: 아 요거는 예 요거 진짜 우리나라 게 아니고
0: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3: 요건 스페인 거.
0: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3: 와인 들어가는
0: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 있네.
3: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0: 그렇죠 밝죠.
3: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재물을 아~ 안 바른 토기.
0: 토기. 아 그렇구나.
3: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0: 아 네. 그래.
3: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0: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5: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고기는 아니죠.
0: 네. 네. 네. 네. 그렇죠.
5: 온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온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0: 오.
5: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옮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 만한 크기가 있습니까? 옮기가?
5: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0: 그렇죠.
5: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5: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5: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3: 네, 들어가서
5: 네, 아, 네.
0: 놀라운 옹기라.
5: 네.
0: 네. 네. 와, 우와.
5: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0: 네, 네.
5: 이걸 잠깐 보시고
0: 들어가세요.
5: 아주 해학적이죠.
0: 아니 이거 네.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6: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5: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설스럽게 웃고
0: 네.
5: 있죠.
0: 네.
5: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0: 네.
5: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그 배설의 쾌감.
5: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0: 네. 또 있어요?
5: 그게 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0: 네.
5: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0: 아~
5: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0: 네. 똥지게꾼,
5: 그 다음에 똥장사꾼 뭐 이렇게
0: 말했는데
5: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0: 돈이 되지.
5: 생산하고 있는 지금
0: 생산하고
5: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0: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5: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0: 됩니다. 그대로?
5: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덕이죠.
6: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5: 오래됐죠.
0: 그 옛날에는 어.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5: 예, 아니면은 땅에 묻었죠.
6: 그래서 묻어놓고 네. 폈겠죠. 아, 설마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0: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을
5: 예, 땅에 묻어가지고 아,
6: 땅에 묻어서 이렇게
5: 예, 어느 정도 안전하게 했어.
6: 그렇지.
5: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경포로 가실까요? 네, 예, 가시겠습니다. 와.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0: 거의 2m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3: 네. 와, 공기익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1: 아, 가마를 만듭니다.
2: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0: 만들어야 돼.
1: 예,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크게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 버려요.
2: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1: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2: 네. 9월 29일?
1: 그런데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1: 전날.
2: 진짜요? 네.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되나요?
1: 한 1년,
2: 1년 정도?
1: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2: 그러면
1: 잡아야 되겠죠.
2: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1: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2: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은 들지 않나요?
1: 아, 예. 그 당시 가격으로인데 네. 2,500만 원이 들었어요.
0: 2,500만 원?
1: 네네. 네.
0: 와, 네.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예.
0: 아, 지금도 그 당시, 예. 이걸로 환산을 하면
1: 예, 예.
0: 아.
1: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2: 3,600리터?
1: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2: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1: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2: 토기.
1: 토기입니다. 네. 요건 옹기입니다.
2: 네.
1: 네.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2: 아, 유약.
1: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2: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1: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2: 썼다는
1: 거죠.
2: 아~
1: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2: 그렇죠.
1: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2: 여전히
1: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2: 그렇죠.
1: 그걸 기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2: 그렇죠. 숙성이 되는
1: 거죠.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도기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2: 네.
1: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네. 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친숙합니다.
0: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상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거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옹기. 예.
1: 그래.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예, 발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네. 또 하나에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아 그렇지.
1: 예, 위약을 발랐으니까
2: 액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놓을 네. 수가 있는.
0: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 수 있는
1: 그래.
2: 토기에서는
1: 아.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빚어 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놓는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아. 네. 아. 이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우리 일상 속에서 있던 것들이
1: 뭐 잠깐 있죠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부황단지
1: 예. 그렇죠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

0: 그렇죠. 그래서 네. 양육병까지.
1: 이게 조선 후기 때 만든.
2: 그럼 여기가 그 왜 공리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네.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1: 그렇죠.
2: 이제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3: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3: 여기 외고산 여기가.
2: 그러니까 여기 외고산.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란 게 뭐냐. 불을 깨야 돼요.
3: 뗄감.
2: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3: 가마를
2: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아.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바로 동이남무선 기차가. 네.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그렇죠. 대구로.
3: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2: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는 그런
3: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2: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거기는 가마도 있고 네.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4: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2: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그러니까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6: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5: 불 때는 장작이랑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5: 이렇게
6: 위쪽으로
5: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6: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오
5: 그리고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6: 그러니까 실안해야 돼
5: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6: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5: 그래?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3: 작업에서 중하고 있어서 말을 못 가겠네.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예.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못.
2: 방해될까봐 말도 못할까봐.
0: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쳐도 못해요.
1: 아, 그죠?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0: 항아리.
1: 항아리. 네.
0: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0: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0: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0: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제.
1: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0: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0: 우선 이렇게 손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1: 네. 네.
0: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0: 그렇지. 피면 돼.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0: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0: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0: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0: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0: 한 시간?
2: 이게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1: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0: 와. 선생님은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는데 네. 저는 옹기 잘해요.
1: 네. 아,

0: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어. 아.
1: 우와, 만들어진다. 위 부분이.
2: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네네. 입구. 네.
3: 네. 아, 근데 지금 진짜 기계 와.
1: 아까 그 네. 붙였을 때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2: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2: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2: 네, 이제
1: 와, 모양이
2: 이렇게 장식 조금 해 주고. 아, 이렇게.
1: 우와. 예? 오, 망칠까 봐 무서워.
2: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네.
1: 아, 진짜 한번
2: 해보세요.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자, 한번 해 보세요.
1: 아유, 아직. 네.
2: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어?
3: 저까지
2: 쌤도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2: 그렇지.
1: 아우.
2: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2: 기회?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2: 자,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놓겠어요.
1: 이야.
2: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려고요?
2: 다시 만들어보시는 거예요.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 자, 얼음물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주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2: 좋아요.
1: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2: 손은, 이거 네.
1: 망치면 어떡하지?
2: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2: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2: 네.
1: 넓혔다.
2: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 주둥이 별 모양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2: 좀 이상해졌죠?
1: 네.
2: 이게 못을 아, 못을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야 이게 똑바로 나가죠.
3: 네. 네,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어, 영광입니다.
2: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1: 아, 영광인 줄 네. 아세요?
3: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요?
2: 물 조금 묻히세요.
3: 네. 와, 그때 봤네. 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2: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1: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솔직히 뭐
3: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2: 죄송한데.
1: 아, 어머!
2: 죄송한데.
1: 아, 어머! 나 모른다.
3: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꽉 잡게 되네. 힘줬죠?
3: 그러니까.
2: 와. 죄송하죠.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하나, 둘, 셋!
1: 오! 오!
2: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1: 아이고, 내 옹기.
2: 아까운 내 옹기.
1: 아, 왜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 해보려고 했지. 네.
2: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관 선생님도.
1: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2: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2: 야, 뭐,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1: 아, 소주잔 해볼 수 있어.
3: 아, 소주잔.
4: 아, 재밌다, 재밌다.
2: 그럼 충분히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뭐. 네.
3: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1: 네. 네.
2: 자, 우리 어, 가보실까요?
1: 네. 아, 네네네. 네. 와.
2: 앉으시죠.
1: 네네. 네.
3: 영화에서만 봤던
2: 네.
3: 고스트의.
2: 네.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1: 네. 네.
2: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1: 네. 끌어올려서.
2: 네. 올렸잖아요. 그 구멍을
1: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
2: 손가락 하나만 봤어.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1: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2: 완성.
1: 이야. 오.
2: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은 실로 잘 잘라요.
1: 아, 실로.
2: 자르면 한 개 왔어.
1: 이렇게 간단하게.
2: 어. 금방 하시겠죠?
1: 짠! 제가
2: 했어요. 네, 아~ 잘 내려요.
1: 짠! 하고 이게 아~
2: 잘 보셨어요?
1: 네,
2: 하시겠죠?
1: 네.
3: 네.
2: 한번 해보시죠.
1: 아, 저거 참 어떻게 했더라?
2: 네. 네. 랬고.
1: 네.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2: 네, 도전!

0: 해내려고. 선생님,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아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 네. 이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 보고 만다 이거.
1: 네, 네, 나도 한번 보자. 아이씨. 야.
3: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0: 야, 아니, 야, 기다려봐.
1: 선생님은
2: 여행 좀 다니세요.
1: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3: 어떡하냐?
1: 제가 한번 손을 대봐.
0: 아, 네네네. 아, 이게.
1: 정리를 하면.
0: 우와!
1: 그래. 오! 오!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3: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와, 되게 신기하다.
1: 제가 흑정리네. 흑정리.
0: 와,
1: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0: 잠깐만요.
3: 되게 신기하다.
1: 선생님,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0: 네.
1: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1: 저희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0: 와.
1: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3: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와.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손가락!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떼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
5: 타요?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워주시죠. 타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뜨는지 안 뜨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는 거지.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2: 저쪽에
1: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창일쌤. 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죠.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 쌤 한번 따주시죠.
0: 제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0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뭐 군소도 있고, 해삼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5: 그렇죠.
1: 예.
0: 갑시다.
5: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예.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지금 많이 땄죠.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6: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1: 안 돼.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7: 떼배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7: 그랬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7: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7: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7: 그렇죠. 네.
1: 자,
7: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이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탄탄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7: 가보시죠.

말 그대로 제가 시를 아예 몰랐다가 올 초에 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시를 한번 습작도 해보고 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지점들과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교차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합쳐보는 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고, 사실 저의 습작이란 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건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시장 오면은 너무 고생했는데, 사실 그림 전시는 한 10분, 10초 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 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책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글 쓰면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만 볼 때는 몰랐던 어떤 요소들이 글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 그림이 거기 제가 설치된 그림 말고도 한 2배, 2.5배 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 속에 요소들이 아마 전시된 그림에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글과 그림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게 일부러 좀 의도를 하기도 했어요. 서문이란 게, 전시 서문이란 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느슨한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선들을. 원래 제가 둔 그 시 습작 책자에 맨 앞에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세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사랑에 늘 실패하는가? 그런 근원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상처와 제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까지 적어놓은 에세이가 있었는데, 우리 조형과 교수님 중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저한테 네 글을 너무 읽기 싫다고, 왜 너 자꾸 네 힘든 얘기만 사람들한테 징징대냐,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크리틱 때도 그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졸업하고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어놓고 다시 전시장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전시가 좀 마음에 들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도 싫어하고 나도 싫은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알고 계시던 분이 등단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수업을 한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휴 문학평론가 분의 수업을 신촌에 있는 베개에서 6주간 듣고,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니까 그 시를 읽는 법을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번 써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때마침 김현덕 시인이 강의를 바로 연달아 해가지고 김현덕 시인의 시창작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랑 뭐라고 현실 기반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재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대상들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제는 이제 강아지 이빨에 전구가 빛나고 이런 것들을 그릴 생각을 못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글쓰기 그 어떤 거기 커리큘럼 중에 시 속에서는 뭐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봐라 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은유라는 게 은유나 환유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차하면서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또 모르는 것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이 타자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서 큰 해방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의 이미지는 애초에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림에서 글로 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사람 그림이랑 눈물사람이라는 그림, 글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연동시켜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사람은 눈과 눈이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비롯되는 시작되는 게 있는데, 눈물과 눈물은 두 개가 위에가 올라가는

또 일부분만 취득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 드로잉을 해봤는데 드로잉은 이제 축적되는 매체가 아니라 한 번에 쏟아붓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글로 따지면 이제 퇴고하지 않는 글이라고 봐야 되죠, 드로잉은. 근데 시라는 것을 퇴고를 해보게 되고, 유화는 시간과 그 겹침이 필요한 매체라서 엄청 헤맸습니다. 그 드로잉은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한데, 유화는 내가 언제 끝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그 지점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이 좌초된 지점에서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뭐가 끝인지 모르니까 전시장에 걸어놓고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작업하게 되면 학교랑 집이랑 일하고 왔다 갔다 이거 말고는 거의 새로운 자극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들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새나 동물은 제가 최근에 종종 연락하는 어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새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좋아할까 찾아보니까 새가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림 말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캐릭터가 같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림이 혼자 서질 못하고 그림을 계속 붙잡고서 사람들한테 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질리고 식상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저 작업을 만드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괴로움을 가지고서 자꾸 작업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작업과 내가 같이 있는 전시였다면 다음 전시에는 그림만으로 지가 알아서 서서 얘기할 수 있게 또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Jeong Hee-seok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위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1: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2: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i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1: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3: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Dai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4: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0: Dai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정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u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 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주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Pursuing culture and the arts, Daegu was add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7 in recognition of the city's cultural potential. Aiming to bring art and music into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aegu has built out a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broadened its cultural offerings. On today's episode of ReSpace, we will dive into a space that embodies the character of Daegu.
1: Daegu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0: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As part of an arts and culture program, an art center was established in Daegu's Suchangdong in 2008. This new space made use of a former industrial site. Under the name Daegu Art Factory, the center supports artists and displays art for public viewing. Converting an unused factory located in the old city district was the perfect choice for reclaiming value.
0: (목소리) 과거에는 담배를 이제 제조하는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6.25 당시에 다른 이제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다 파괴되고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대구 예술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에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1: After 5 years of renovation work that began in 2008, the Daegu Art Factory finally took shape. The former tobacco factory, once a prominent industrial site with a storied history. A lot of thought went into reshaping the building's role while keeping its original structure intact.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the space solved urban revival and also expanded infrastructure for the arts.
0: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부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Lending support to experimental art, the Daegu Art Factory is also a platform that nurtures young artists. And the place gives young creative types the means to broaden the spectrum of their artwork. Not only are various artworks displayed here, but the Art Factory also has a pool of artists that makes it possible for artistic activities to be sustained.
0: 대구 예술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 창작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의 경우에는 매년 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망권당이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The place also fosters and supports creative activities among established artists. For budding artists, the factory gives them opportunities to find their way to achieve renown and success on their terms. But most of all, this space fosters creativity and inspiration to expand Daegu's art scene.
0: Oftentimes, 작가들이라기보다는 특정된 장르의 작가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작가의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 이제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 전시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Being able to find inspiration within this space while being surrounded by art gives artists a place where they can anchor themselves, which is conducive for boundless creativity. An environment that lets creative types and artists sustain their creative activities is a necessary condition. Instead of simply being a workshop, the factory offers a residency program that supports the co-mingling of an artist's everyday life and creative work.
2: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Having a personal workspace is important to artists, but equally important is stable support that allows them to pursue art in its purest form. Being in this space gives a sense of community to artists, where they also find themselves among other artists. This creates a unique art platform in Daegu.
2: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드는 안정적인 기본들인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1: When talking with resident artists at the Daegu Art Factory, they throw around buzzwords such as experimental art and pushing the envelope. This is the creative goal and endeavor of many artists as they seek inspiration to come up with diverse art.
3: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Being a resident artist at the Daegu Art Factory lets one interact with the viewing public and thus benefit from these social connections. When the public can interact with artists, it gives them a more immersive experience, while artists also gain by gett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people.
3: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anks to this former warehouse, the Daegu Art Factory can provide a spacious room for artists. When the size of a space influences the diversity of the artworks created in it, then it is easy to see why artists thrive here.
4: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 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1: A place where the livelihoods of workers were dependent upon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 creative space where art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a certain social class, but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age or gender.
4: I started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YB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가도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1: The Daegu Art Factory also has a space that harkens back to an old era. This book cafe is called Mangwondang and is modeled after Doksodang, an institution for cultural exchange that King Chungseon of the Goryeo Dynasty established. Mangwondang has links to history dating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y back to the Goryeo Dynasty. People continue to keep that connection alive today.
5: 이 프로그램은 망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시와 산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1: All cities rise and decline throughout the years and lose their luster at some point. The same truth applies to this former tobacco factory in Suchangdong that has now become the Daegu Art Factory. Today, it attracts artists and visitors, but before, it was part of the city's deteriorating old downtown area.
5: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뭐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망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권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 Besides the Daegu Art Factory, the Suchang Youth Mansion, which is housed in a formerly abandoned spac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egu's art scene. A former worker dormitory attached to the tobacco factory was transformed into the Suchang Youth Mansion.
6: 여기 수창 청춘 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된 이후에 빈 폐허 건물로 남아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 The first workers moved into the dorm in 1976, but after its closing in 1996, the place has been unused for 20 years. That all changed when it became a part of the Cultural Revival Program in 2016. Fixing the 50-year-old dorm facility while keeping its main parts intact was no easy task. But eventually, it was understood that preserving the building was very crucial.
6: 저희 수창 청춘 맨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동과 B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동을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C동은 이 A, B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층, A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 청춘 맨션은 그 처음 지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 청춘 맨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After transforming the interior space, it has become a platform for young artists. In a space where the old and new coexist, young artists are able to unleash their creativity. A forgotten housing facility that could have been left abandoned was given a new purpos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ng artists.
6: Of course, 이런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또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One of the first things we think of when mentioning art is the visual aspect of it. Visual art is the main form of art that we discuss about. But there is more to art than just its visual side. Art encompasses the many different ways we express our emotions and ideas. In that sense, writing and music are art as well. At Suchang Youth Mansion, you can see many diverse forms of art.
7: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청춘맨션에도 미술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 On a balmy weekend that can be a wellspring of fond memories, the resident artists of Suchang Youth Mansion have prepared a special program. They create art together with the viewing public. The program awakens the artistic leanings of non-artists who do not know where to begin or do not have the right tools for creating art.
7: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 Although we're not aware of it, we are surrounded by art constantly. But getting to interact with an artist while creating art is a rare occurrence. At Suchang Youth Mansion, citizen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rtists and exchange ideas to tap into their creative side.
6: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Why do humans need to be around art in everyday life? Because people are born with emotions and a creative spark. To express ourselves and convey ideas, art can be a conduit for this and thus justifies the need for humans to be close to art. This also proves the point why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are important to society.
5: 어쨌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A former tobacco factory with an industrial legacy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Once a place that workers depended on for their livelihoods, it now brings art into the lives of citizens. In this space, young artists create experimental art and push the envelope, while citizens are able to immerse themselves in culture and the arts. This has made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twin pillars that support Daegu's art scene.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죠?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0: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쩌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0: 5명 됐다.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
6: 아, 쩌리면 쩌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0: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5: 예,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0: 지금,
2: 떼배가
0: 지금요?
2: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0: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어,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데. 담배를 네. 쓰는 거지, 이게. 네.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네.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3: 이쪽
0: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그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1: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히.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예,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1: 예.
0: 해삼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그렇죠.
1: 네.
0: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날려 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지금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5: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리야.
1: 아니,
0: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0: 무섭고
1: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네.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랬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네. 따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구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1: 자,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Venerable Muyo, who has been touring scenic Buddhist temples in the nation, hits the road again.
2: 오늘은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이 있는데요. 그 스님께 인사드리러 지금 해인사 법기암으로 가고 있어요.
1: Today, she's visiting a hermitage whose abbot she has known for a long time.
2: 속가에서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 오면 좋듯이 절에서는 부사 스님들이 상자들이 오는 게 또 그런 느낌이에요.
1: Buddhism teaches that people meet or part ways because of destiny. And cooking is part of the mindful exercise.
2: 스님들 말로는 결혼보다 불연이라고 하거든요. 끈끈하고 각별한 게 불연이라고 말합니다.
1: A simple meal prepared with nostalgic memories. It's worth more than a thousand words. Popgiam Hermitage is nestled on Kayasan Mountain, rising 800 meters above sea level. It's affiliated with Heinsa Temple.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언제 오셨습니다.
3: 아, 스님. 네.
2: 우리 상자들.
3: 아,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많으시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다 모여있는
1: 날. The abbot's disciples got together.

0: today. To Venerable Muyol, Venerable Taehun is also like a mentor.
1: 약수함 선방에서 제가 입성 소임사 할 때
2: 2007년에
1: 공부하러 와가지고 제 시자를 살았어요.
3: 반갑습니다. 스님들은 다 처음 봬요.
4: 진덕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
2: 아, 네. 진벽 스님이시고.
5: 네, 저는 진하입니다.
2: 진하 스님이시고.
6: 저는 진강입니다.
2: 네.
7: 스님 좋았습니다.
1: 어서 와.
8: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1: 여기는 창원에 있는 둘째 상자예요. 선해라고 지었어요. 참선선자의 바다해자.
7: 감사드리겠습니다.
2: 선혜 스님 오랜만이에요.
7: 반갑습니다. 진영교 선배님과 더 반갑습니다.
2: 그러니까요.
9: 아, 두 분은 아시는 관계예요?
2: 네, 원래 공부도 같이 하고 네, 스님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간혹 봤는데
0: Buddhist disciples visit their mentor once or twice a year, like children visit their parents.
10: 오늘 점심에 공양할 호박, 잎, 호박, 그리고 고추 따라갑니다. 호박 딸 때는 분명히 막대기를 가지고
2: 네, 스님.
10: 이렇게 헤쳐봐야 돼요.
2: 아, 네, 스님.
10: 헤쳐서 호박이 있는지 없는지.
2: 스님이 헤쳐주시면 제가 딸게요.
10: 네.
2: 나왔다.
10: 드디어.
2: 위에?
10: 아니. 그럼 줄기를 다치니까 이렇게.
2: 아. 우와. 예쁘다. 호박잎 위에 호박이 얹어져 있어요.
0: Squashes are a popular cooking ingredient in temples in the summer season.
10: 이제 여름철에 지금 호박 계절이잖아요. 계절에 나는 음식들이 이제 저희는 보약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거 국을 끓여서 오늘 점심 때 먹으려고 따고 있습니다.
0: To monks, mealtime begins with finding cooking ingredients. This time, they visit a local farm.
10: 엄청 농장이 크네요.
11: 이거 이래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10: 자. 오.
2: 우와.
0: From tomatoes to bell peppers to eggplants, Majang Village is famous for cultivating all kinds of Highland vegetables. The very first harvest is always shared with the monks from Pupgyam Hermitage. They're like one family.
2: 동네 분들 막 농장에서 이렇게 갔다가 드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밭에 가시고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까우셔 잘 친하게 지내세요. 와. 진짜 탐스럽지 않아요? 잘 익었죠?
11: 아니, 아니. 딴 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벗기암 손님은 마을과 더불어, 뭐, 절에 제라도 지내고,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동네에 전부 나눠 먹고, 경기하이 말하고, 이래 유대관계가 참 좋습니다.
2: 가족같이.
11: 네, 가족같이.
0: When Venerable Taehun's disciples get together, there is one essential ingredient used in cooking. It's the Korean mint, a popular ingredient in temple food.
10: 이 방안은 이제 그 향신료에 들어가요. 국산 향신료. 그 향기가 박하향이 나요. 그래서 절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된장 끓일 때 이 방아를 넣으면 아주 묘한 맛이 나고 방아가 스님들이 절에서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그 추억의 향기로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0: When they were practicing Buddhism together in the mountains, Venerable Jinbyeok learned to make temple food from Venerable Taehun. One of the dishes she learned back then is squash leaf soup with soybean powder.
10: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이거
4: 호박잎에 이 콩가루가 묻혀져 그대로 묻혀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0: She adds plenty of squash too.
4: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이 모양이 이제 스님들이 보면 이제 계란국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 보고 스님 여기다 계란 풀었냐고도 이렇게 물어보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10: 계란국 같죠? 위에.
0: On days when all the disciples get together, like siblings, pancakes are a must-have.
10: 이게 제일 어렵지. 지금 소리를 들으셔야 돼.
0: Pancakes made with mint leaves are a nostalgic food for monks.
10: 이거 이게 너무 컸다.
1: 강한 냄새가 온 조량에 진동합니다. 풍부해요.
0: Making dumplings together is always fun. In temple food, dumplings are filled with squash and bean curd instead of meat.
6: 호박 만두를 해가지고 여름 만두예요. 호박이 많이 날 때 호박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칫하면 재료를 이것저것 넣다 보면 만두가 잘 쉴 수가 있어요.
0: Each small dumpling represents wisdom. Temple food is always prepared according to Mother Nature's seasons.
1: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0: A bowl of soup symbolizes time spent together and special memories. A simple meal prepared with love and care. No seasoning in the world can replicate it.
10: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The recipe is quite simple, but the taste is far from ordinary.
6: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콩가루에 이렇게 버무려서 호박잎하고 같이 먹으니까 되게 다른 맛인데요. 되게 고소해요.
0: The pancakes also bring back memories of the old days.
1: 장떡은 어떠세요? 추억의 맛이에요? 선생님 어때요?
10: 진짜 추억의 맛.
8: 처음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장떡을 종이장처럼 붙여야 좋다는 말을 듣고서 진짜 종이장처럼 붙이다가 그게 약간 누룽지가 돼가지고 근데 은사 선생님께서 그걸 드셨습니까?
0: Mealtime is an opportunity for the monks to catch up.
10: 스님들 말로는 서론보다 불연이라고 하거든요. 서론보다 더 끈끈하고 각별한 게 불연이라고 말합니다. 소주가 2년에 또 한몫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스님과 또 여러 스님들이 또 맛있게 먹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0: The monks take a walk on a trail filled with the sounds of water, the wind, and life. This is Surigyu, meaning a trail of sounds. It leads to Haenza Temple.
10: 소리길이란 의미는 극락 세계로 간다는 이런 의미인데 법존 종정 스님께서 이걸 소리길로 하라 이래가지고 여기를 걸어서 해인사로 올라가면은 해인사가 극락 세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옛날에 이 소리끼리 물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0: Walking on this trail, you quickly let go of your worries.
10: 여기는 공유동의 명소예요. 낙하담이라고 해서 떨어진 물이 꽃잎과 같이 날린다 해서 낙하담이라고
0: This is Nakwadam Reservoir in Hongyudong Valley, where even flowing water looks red in fall because of autumn colors. It's unfathomably deep.

0: No movement, no wavering. A state of perfect tranquility. Inside their hearts is the Buddha.
1: 우리가 부처님 시민에 가깝게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가나선 참선이에요. 우리가 바다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물결이 일어나질 않아요. 요동도 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0: To monks, a meal prepared with gratitude and care using natural ingredients is the best motivation for practicing Buddhism. There are no special rules in monks' meals.
1: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음식은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사실.
2: 모든 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길이 빼거나. 그래서 이 식생활 이런 것도 정해진 법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 이 혀끝의 맛이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럼 다시 그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먹기압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음식은 정말 제 인생의 음식 중에 뽑을 것 같은 너무 맛있었어요.
4: 서울 잘 올라가서 잘 살아요.
2: 네, 스님. 시골까지 찾아와줘가지고 고마워요.
3: 아니에요, 좋네요. 푹 쉬었다가 간 것 같아서
2: 바쁜 스님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3: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잘 가요.
3: 스님 호흡으로 인사를.
5: 저희는 네. 서울에 한번 봬요.
3: 또 가요?
5: 네.
3: 네,
5: 네.
3: 네 스님들도 조심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A day spent with precious people. Someday she will miss them and visit again.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eshin SNC, which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premium components. Also, we look into Trigger, a maker of golf balls, which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s to consumers. And we explore Sendery, which has suggest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atbelts can keep people safe and secure inside a car. And sophisticated skills of professional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esh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esh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esh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business areas into the fields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2: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프레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3: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4: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변형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금형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e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3: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5: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Da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2: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 Da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도리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할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

0: 역임하고 있습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2: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Si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3: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4: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in-1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1: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5: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Korea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있었다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Pursuing culture and the arts, Daegu was add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7 in recognition of the city's cultural potential. Aiming to bring art and music into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aegu has built out a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broadened its cultural offerings. On today's episode of ReSpace, we will dive into a space that embodies the character of Daegu.
1: Daegu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As part of an arts and culture program, an art center was established in Daegu's Suchangdong in 2008. This new space made use of a former industrial site. Under the name Daegu Art Factory, the center supports artists and displays art for public viewing. Converting an unused factory located in the old city district was the perfect choice for reclaiming value.
1: (목소리) 담배를 이제 제조하는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유교 당시에 다른 이제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다 파괴되고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대구 예술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에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0: After 5 years of renovation work that began in 2008, the Daegu Art Factory finally took shape. The former tobacco factory, once a prominent industrial site with a storied history. A lot of thought went into reshaping the building's role while keeping its original structure intact.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the space solved urban revival and also expanded infrastructure for the arts.
1: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Lending support to experimental art, the Daegu Art Factory is also a platform that nurtures young artists. And the place gives young creative types the means to broaden the spectrum of their artwork. Not only are various artworks displayed here, but the Art Factory also has a pool of artists that makes it possible for artistic activities to be sustained.
1: 대구 예술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 창작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의 경우에는 매년 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망권당이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The place also fosters and supports creative activities among established artists. For budding artists, the factory gives them opportunities to find their way to achieve renown and success on their terms. But most of all, this space fosters creativity and inspiration to expand Daegu's art scene.
1: Mostly, 특정된 장르의 작가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작가의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 이제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 전시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Being able to find inspiration within this space while being surrounded by art gives artists a place where they can anchor themselves, which is conducive for boundless creativity. An environment that lets creative types and artists sustain their creative activities is a necessary condition. Instead of simply being a workshop, the factory offers a residency program that supports the co-mingling of an artist's everyday life and creative work.
2: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Having a personal workspace is important to artists, but equally important is stable support that allows them to pursue art in its purest form. Being in this space gives a sense of community to artists, where they also find themselves among other artists. This creates a unique art platform in Daegu.
2: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드는 안정적인 기본들인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0: When talking with resident artists at the Daegu Art Factory, they throw around buzzwords such as experimental art and pushing the envelope. This is the creative goal and endeavor of many artists as they seek inspiration to come up with diverse art.
3: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Being a resident artist at the Daegu Art Factory lets one interact with the viewing public and thus benefit from these social connections. When the public can interact with artists, it gives them a more immersive experience, while artists also gain by gett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people.
3: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anks to this former warehouse, the Daegu Art Factory can provide a spacious room for artists. When the size of a space influences the diversity of the artworks created in it, then it is easy to see why artists thrive here.
4: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0: A place where the livelihoods of workers were dependent upon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 creative space where art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a certain social class, but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age or gender.
4: I started a dream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YBA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가도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0: The Daegu Art Factory also has a space that harkens back to an old era. This book cafe is called Mangwondang and is modeled after Toksodang, an institution for cultural exchange that King Chungseon of the Goryeo Dynasty established. Mangwondang has links to history dating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y back to the Goryeo Dynasty. People continue to keep that connection alive today.
5: 이 프로그램은 망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시와 산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0: All cities rise and decline throughout the years and lose their luster at some point. The same truth applies to this former tobacco factory in Suchangdong that has now become the Daegu Art Factory. Today, it attracts artists and visitors, but before, it was part of the city's deteriorating old downtown area.
5: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뭐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망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권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0: Besides the Daegu Art Factory, the Suchang Youth Mansion, which is housed in a formerly abandoned spac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egu's art scene. A former worker dormitory attached to the tobacco factory was transformed into the Suchang Youth Mansion.
6: 여기 수창 청춘 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되어 건물로 남아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0: The first workers moved into the dorm in 1976. But after its closing in 1996, the place has been unused for 20 years. That all changed when it became a part of the Cultural Revival Program in 2016. Fixing the 50-year-old dorm facility while keeping its main parts intact was no easy task. But eventually, it was understood that preserving the building was very crucial.
6: 저희 수창 청춘 멘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동과 B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동을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C동은 이 A, B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층, A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 청춘 멘션은 그 처음 지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 청춘 멘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 멘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After transforming the interior space, it has become a platform for young artists. In a space where the old and new coexist, young artists are able to unleash their creativity. A forgotten housing facility that could have been left abandoned was given a new purpos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ng artists.
6: 물론 이런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또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그래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One of the first things we think of when mentioning art is the visual aspect of it.

0: Visual art is the main form of art that we discuss about. But there is more to art than just its visual side. Art encompasses the many different ways we express our emotions and ideas. In that sense, writing and music are art as well. At Suchang Youth Mansion, you can see many diverse forms of art.
1: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 청춘 맨션에도 미술 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0: On a balmy weekend that can be a wellspring of fond memories. The resident artists of Suchang Youth Mansion have prepared a special program. They create art together with the viewing public. The program awakens the artistic leanings of non-artists who do not know where to begin or do not have the right tools for creating art.
1: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 Although we're not aware of it, we are surrounded by art constantly. But getting to interact with an artist while creating art is a rare occurrence. At Suchang Youth Mansion, citizen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rtists and exchange ideas to tap into their creative side.
2: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Why do humans need to be around art in everyday life? Because people are born with emotions and a creative spark. To express ourselves and convey ideas, art can be a conduit for this and thus justifies the need for humans to be close to art. This also proves the point why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are important to society.
3: Oh,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A former tobacco factory with an industrial legacy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Once a place that workers depended on for their livelihoods, it now brings art into the lives of citizens. In this space, young artists create experimental art and push the envelope while citizens are able to immerse themselves in culture and the arts. This has made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twin pillars that support Daegu's art scen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1: 김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0: 육해공에서
1: 해 대신에 비슷한 강에 왔습니다.
0: 강으로 왔습니다.
2: 한 잔 드시면은 3년이 젊어진다는 약속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0: 아, 누나. 제목 누나.
1: 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23분이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
0: 정말요?
2: 시집 와서 보니 우리 신랑이 참 일도 잘하고 인정도 많고 그런데 예. 술을 다 넘어 좋아해요.
1: 본론이 나오는데.
0: 일도 잘하고. 네.

0: 와, 세훈 씨.
1: 네.
0: 이곳이 어딘가요?
1: 아, 여기는 네. 서천 장항의 만나로라는 곳인데요.
0: 잠깐만요. 이곳이 네. 장항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말로만 듣던 네. 옛날 그 서해안 장항선의 종착역.
1: 어, 맞습니다.
0: 와. 아, 되게 막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뻐요.
1: 여기가 1930년대에 군산과 함께 이 서천이 일제 수탈이 굉장히 심했던 곳인데요.
0: 아, 이런.
1: 네. 그때 쌀과 금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해갔어요. 네. 그거를 반출하던 이 도시인데 이후에 여기가 산업도시로 변하면서 노동자들이 몰리면서요. 여기가 음식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0: 아, 그래서 이곳이 네. 만나로라고 이렇게 지어진 건가요?
1: 맞습니다. 여기 아, 보시면 네. 또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0: 오, 딱 있네요. 네. 장항 6080 만나로.
1: 네, 아. 그렇습니다.
0: 너무너무 맛있어서 만나로. 보고 싶은 사람들과 정답게 만나는 거리 만나로.
1: 아, 만나로.
0: 네, 네.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거리 만나로.
1: 네. 여기 주변에는 뭐 항구 장항도 있고요. 네. 재련소도 있고요. 그때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찍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발달 많이 했습니다.

0: 야, 역시 시골에 오면 네네. 다방들이 있거든요.
1: 아, 여기가 사실 네. 제가 모실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에요?
1: 네, 여기에요.
0: 조식이 나온다는?
1: 맞아요. 저 지금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지? 미리 와보셨나 했어요.
0: 아, 여기 보니까 다방들이 네. 많아가지고 네. 여기구나.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와, 너무 좋다.

0: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조식 장소가 여기입니다.
0: 어렸을 때 네. 부모님 따라
1: 가보셨어요?
0: 어떤 기억이 있는데 네. 와, 감성 그대로 있어요.
1: 맞아요. 여기 지금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죠.
0: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조식을 네. 먹으시나요?
1: 아, 이거 조식 저만 믿고 일단은 와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음료를 보시고요. 음료만 기억해놓으셨다가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0: 어우, 식사하시는 분들.
1: 네.
0: 예. 어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네.
0: 이야, 진짜 여기 조식을 드시고 계시구나.
1: 네.
2: 반가워요. 아, 예. 먹게 되고.
0: 네네. 평소에 여기 자주 오시는.
2: 아니요, 저희도 네. 지인분이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너무 네. 감성이 좋다고 그러셔서 네. 저희도 오늘 처음 왔어요.
0: 아, 처음 오셨구나.
2: 네네네.
0: 좀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2: 아니, 저희한테는 이제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네. 조식 나오는 다방이. 네. 근데 뭐 깨죽도 맛있고, 계란 후라이 지금 싸왔 자?
0: 계란 후라이도 나와요?
2: 네, 저희 계란 후라이도 먹고 쌍화차 너무 맛있어요.
0: 진짜요?
2: 네.
0: 혹시 죄송하지만 노른자 띄워졌습니까?
2: 네. 당연히 있죠.
0: 좋아. 감사합니다. 네.
2: 맛있게 드세요.
0: 예, 오늘 식사하십시오. 네. 쌍화차 하나 시켰어요.
1: 네.
0: 깨죽이 나오고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1: 네. 이게 전부 다 합쳐서 그냥 네. 음료값만 네. 받으시는 거예요.
0: 그렇다면 저는.
1: 네.
0: 와, 좀 옛날 감성을 떠올려서 저는 네. 쌍화차.
1: 아, 쌍화차.
0: 네.
1: 저는 오리지널을 항상 좋아하니까 커피를 시키겠습니다.
0: 커피를?
1: 네.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3: 네.
1: 네, 저희 그 커피하고 쌍화차 하나 주세요.
3: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아니.
0: 이게 3,000원 실화임? 선생님 이게 남는 게 있어요?
2: 지금 뭐 안 남아도 그냥 서비스업으로 그냥 나가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1: 아니 그래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나가야지. 너무 이거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0: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이거를?
2: 전에 다른 집들이 이렇게 했어요.
0: 아, 다?
2: 아예 몇 집이서 다 한 거 아니고 몇 집이서 하다가 이제 한 두 집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접어두고 이제 한 서너 집 하고 있어요.
1: 너무 맛있어 보여요.
0: 네, 이거 진짜 식기 전에 또 드셔야죠.
2: 네, 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이거 깨죽 먹을 때 아시죠? 웃으시면 안 돼요. 드실 때.
1: 알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깨죽은.
1: 냄새. 그 흑임자 그 떡.
0: 네, 인절미 같은 냄새죠. 너무 맛있다. 이게 특별한 간의 소금 간만 해서 되게 담백해요. 혹시 달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 설탕이 있어서 이거 넣으시면 되고요. 빨리 땅어차로 드셔보세요. 맛이 궁금해요. 네. 노른자를. 평상시에 땅어차로 좀 드세요.
1: 즐겨는 먹습니다.
0: 오~
1: 보이면.
0: 네.
1: 일단은 살짝.
0: 어때요?
1: 오리지널 상황.
0: 오리지널. 네. 보기에도 오리지널이고 맛도 오리지널이다. 달걀도. 두 개 넣어주셨어요. 하나도 아니고 3,000원인데. 사장님, 이거 평상시에도 두 개 주시는 거 맞죠?
2: 네. 아,
1: 진짜 후하시다.
0: 아, 이렇게 팔아서 뭐 남아요, 이거. 제 눈은 이게 지금 숫자로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와.
1: 진짜 잘 구우셨다.
0: 오.
1: 세웅 씨는 대한가리를 반숙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반숙을 좋아하세요?
0: 저요? 저는 완반숙 좋아해요.
1: 비슷하다.
0: 네. 그 노른자가 완전히 익기 직전에 그 융단 같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를 최대한 맞춰요.
1: 그럴 때 들어가지고 이게 빨아먹잖아요. 쭉 빨아먹고.
0: 부드럽게 막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1: 너무 맛있다.
0: 소금 간도 미리 다 하셨어요.
1: 응.
0: 진짜 든든하죠.
1: 와, 깨죽도 먹고 브레드 먹고 딱 쌍화차까지 먹으니까 든든합니다.
0: 네. 이게 영양적으로도 진짜 완벽하거든요. 영양소, 3대 영양소 다 있고 이걸 일부러 의도하신 건 아닐 텐데 완벽해요. 진짜 건강식이다.

0: 와, 세범 씨께서 말씀하셨던
1: 네.
0: 육해 공중에 해를 진짜 만날 수 있는 정말 바다에 왔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바다를 만나러 왔는데요. 네. 이 바다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엔 연안이 아니고 바다 중앙에 갑니다.
0: 배 타고 나가요?
1: 네, 바다 한 가운데 진정한 해를 만나러 갈 거예요.
0: 혹시 오늘
1: 네.
0: 신나는 일이 어부라는?
1: 네, 맞습니다.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0: 진짜 그물 던지고 잡아요?
1: 그물은 아니고요. 네. 낚시를 할 거예요.
0: 고맙습니다. 진짜. 왜요? 저 낚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낚시 좋아하세요? 네. 해보셨어요?
0: 그럼요.
1: 처음인 줄 알고 모시고 왔는데. 나와 계시네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 여기 쭈꾸미 축제 기간이죠?
2: 예, 서천 네. 동백꽃 쭈꾸미가 쭈꾸미 축제가 한창입니다.
0: 제가 오기 전에 오늘의 그 바닷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 네.
0: 오늘 한물에다가
2: 예.
0: 풍랑이 오전에는 한 5 정도 됐는데 지금 10 정도 됐어요.
1: 또
0: 더 세진 거예요. 사실 낚시가 바람도 네. 많이 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살짝 좀 불안합니다. 오늘.
1: 그래도 뭐 네. 날씨 요정이 있으니까요. 네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제발 한 마리라도.
3: 자, 출발합시다.

0: 배멀미 안 하세요?
1: 제가 그래서 워킹가스를 다니고.
0: 아, 배멀미 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지금 들어가서 저 안에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일부러 제가 작용 반작용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0: 오뚜기처럼 최대한 지금, 네. 멀리 보세요.
1: 멀리 이걸 안 하면은 네. 올라와요. 올라와요. 지금 뭐 갈매기 애들 날아다니잖아요. 네, 네. 바로 그냥 갈매기 밥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지금.
0: 갈매기들은 고마울 수 있어요. 아. 저 작용 반작용을 저 반대로 이해한 것 같은데 어디지?
1: 그래요? 이렇게.
0: 저는 멀미는 안 하거든요.
1: 아, 네. 아, 멀미 안 하세요?
0: 네,
1: 저 부럽다.
0: 차 멀미는 하는데 바다 네. 멀미는 잘 안 해요.
1: 배 멀미.
0: 아, 네, 배 멀미. 멀미 하고 있나? 왜 말을 이렇게 얘기하지?
1: 아, 역시 선상 낚시는 라이트 때. 낭창.
0: 라이트 때?
1: 네?
0: 라이트 때.
1: 라이트. 가볍기도 하고 네. 되게 그 뭐야 이게. 잘 휘어요. 느낌이 훨씬 좋아요.
2: 살짝만 들었다 놨다 놨다 살짝만 천천히 너무 자주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1: 그렇지 네. 너무 빨리 하면은 얘들이 오다가 붙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끌어올리면 못 붙잖아요. 이렇게 들고
0: 오! 와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게 잘하시네요. 던지는 것도 멋있게 하시네요. 신성 씨는.

0: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 지금보다 약간 무거운 느낌 올 때 있어요.
0: 네.
1: 어, 뭐지? 그때 땡기고 담으시면 돼요.
0: 어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우리는 애기 한 마리지. 어? 느낌 났어요?
1: 아, 아니다.
0: 아니야?
1: 아, 한 마리나 잡아봐야 되는데.
0: 뭐 여기 지금 해안 지도만 지금 추 달아서 재고 있네. 여기 저기는 좀 낮고요. 저기는 조금 높고. 오.
1: 한 10m 정도.
0: 어? 어? 잡았다, 잡았다.
1: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0: 어? 아닌가? 아니. 가만히 있지. 아.
1: 그물 걸렸었네, 그물.
0: 아, 이런.
1: 잠깐.
0: 혼자 잠깐, 설렜네요.
1: 잡으세요, 그물을. 잠깐만요. 그물.
0: 에헤이. 설렜는데 제가 그물은 아깝네요. 아. 아, 근데 이렇게 땡길 때, 네. 그, 오래 하신 티가 나요, 이렇게.
1: 가끔,
0: 어, 전문가 같아.
1: 낚시하다 보면은, 어. 갈매기도 건질 때 있어요.
0: 갈매기요?
1: 네.
0: 왜?
1: 이게 싹 던지다 보면 날아가다가 줄에 엉켜가지고.
0: 진짜? 네. 어떡해.
1: 갈매기도 잡은 적 있었어요.
0: 오 마이 갓.

0: 어, 잡혔다.
1: 땡기 부분 살살.
0: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1: 땡겨, 땡겨, 땡겨.
0: 지금 땡겨, 땡겨?
1: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돌려, 돌려, 돌려.
0: 돌려. 어, 무거워, 무거워.
1: 오, 잡은 것 같은데?
0: 무거워.
1: 오, 텐션, 텐션 좋아. 오.
0: 이거 확 빠르게.
1: 너무 빨리 가지. 아, 천천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어, 왔어,
1: 우와.
0: 왔어.
1: 우와, 나왔어, 나왔어. 오, 오, 오.
0: 왔어. 오, 오. 왔어.
1: 오.
0: 대박.
1: 와, 진짜 크다.
0: 와.
1: 와.
0: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아?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대박. 와, 세훈이 대박이다.
0: 아, 그, 어, 같이 사진 찍을까요? 또?
1: 와, 엄청 크다. 크기가.
0: 우와.
1: 야, 아, 잠깐만요.
0: 네.
1: 세훈씨, 지금 네. 다리 좀 바꿔주세요.
0: 아, 다리 바꿔드릴까요? 아,
1: 인중이 좀 나오네. 여기가 좀 나올 것 같네.
0: 다리 바꿔, 다리 바꿔. 네.
1: 정말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0: 집에 갈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2: 네. 어때요? 맛있는 냄새.
0: 아,
2: 네네네.
0: 아니 먹을 게 정말 많네요.
3: 아유,
2: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야.
3: 아유.
2: 우와. 얼마 드려야 돼요?
0: 아,
2: 저... 아, 그냥 이렇게 서천이 인심이 후회해요.
0: 인심이 정말 최고.
2: 네네.
0: 아, 네네.
2: 우리 아가씨도 하나 드린다고.
0: 이게 호떡이 정말 시장이나 축제 올 때 가장 기다려지는 먹거리잖아요.
2: 뭐 축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반 그 시장터에도 가도
0: 네.
2: 꽈배기랑 아, 호떡 파는 곳이 있어요.
0: 빼놓을 수 없죠.
2: 네.
0: 네. 와, 감사합니다. 아유,
2: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2: 네.
0: 잘 먹겠습니다. 아유, 네.
2: 역시 간식거리가 네. 양옆에 보면은 와, 문어 뭐 꼬치도 있고
0: 네. 눈이 막 휘둥그레 해서요. 전부 다 맛있어 보여서.
2: 네, 안녕하세요.
0: 와, 와, 소시지도 맛있겠고.
2: 눈이 즐거워, 눈이.
0: 네, 눈도
2: 와,
0: 즐겁고.
2: 닭강정도 있고.
0: 와.
2: 쭈꾸미 좀 보세요, 쭈꾸미.
0: 와.
2: 와.
0: 우리가 잡은 것보다 더 큰데?
2: 네네네. 오. 여기.
0: 어, 우리가 잡은 것보다 더 커요.
2: 와.
0: 여기 한번 가볼까요?
4: 네, 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네, 사장님.
4: 네.
2: 예. 예, 예.
4: 뭐 주문하시겠어요?
2: 아, 혹시
4: 네네.
2: 이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뭡니까?
4: 쭈꾸미 샤브샤브.
2: 쭈꾸미 샤브샤브?
4: 예.
2: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낚시를 나가서
4: 네네.
2: 좀 잡아온 게 있는데
4: 예.
2: 그거를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샤브샤브.
4: 해드릴 수 있어요.
0: 아, 정말요? 네. 저희 요 정도로 이거 양 될까요?
4: 그 정도는 양 돼요.
0: 아, 돼요?
4: 네네.
0: 양 돼요? 예. 아, 그래도 하나만 먹긴 좀 아쉬우니까 예. 메뉴 하나만 더 추천 부탁드려요.
4: 옛날에는 네. 낙지 탕탕이를 했는데 지금은 예. 쭈꾸미 탕탕이 너무 꼬집고 맛있어요.
0: 아, 쭈꾸미 예. 탕탕이래요?
4: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좀 남으면은
2: 네.
4: 철판.
0: 철판?
4: 철판까지 드시면은. 아,
2: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은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4: 네.
2: 좀 더 해서
4: 네.
2: 예, 같이 좀 해주세요.
4: 아, 당연하죠. 아, 할 수 있어요.
0: 당연히
4: 네.
0: 됩니까?
4: 네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2: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네. 네.
2: 봄쭈꾸미가 진짜 맛있거든요.
0: 네. 얘네들이... 아, 벌써 입을 너무 다셔가지고 저까지 지금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2: 아, 제가 왜 봄쭈꾸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0: 네.
2: 가을쭈꾸미는 막 움직여 다녀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살이 좀 빠져있거든요.
0: 네.
2: 봄쭈꾸미는 얘네들이 좀 덜 움직여요. 그만큼 또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달아요.
0: 근데 아까 저희 사장님이 주신 거 보니까 그 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2: 저는 봤거든요, 저는.
0: 네.
2: 이 위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아마 그 알이 엄청 많을 거예요.

0: 와.
1: 우와.
0: 아, 대박이다. 아니, 진짜 산더미예요.
1: 야. 어, 움직이네, 움직이네, 움직이다.
2: 미안하다.
1: 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어우.
0: 진짜 맛있겠다.
1: 진짜 맛있다.
0: 전 이걸 담당할 테니까 네. 신성 씨가 이거를 맛있게 담당해 주세요. 각자 하나씩.
1: 알겠습니다. 어우, 진짜 실하다.
3: 쭈꾸미 탕탕이 나왔습니다.
0: 이야,
1: 야, 다르긴 하다.
0: 색깔 좀 보세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살아있을 때 네네네. 이거 빨리 드셔보셔야 돼요.
1: 아, 아 맛있겠다. 아. 낙지탕. 아, 낙지가 아니죠. 어, 쭈꾸미 탕탕이.
0: 어때요?
1: 낙지랑 달라요.
0: 어, 어떤 점이 달라요?
1: 훨씬 쫄깃쫄깃해요.
0: 네. 그렇죠. 어떻게 낙지는 이제 뭐랄까 그 겉에가 겉면이 굉장히 이어지잖아요. 되게 늘어지고. 근데 쭈꾸미는 조금 더 그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1: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와,

0: 이게 이제 쭈꾸미 넣으실 때 네. 얘가 먹물을 쏘잖아요. 네. 그래서 대가리부터 먼저 넣으면은 그거를 조금 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살짝 익힌 다음에 뒤집어서 다리부터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었다 놓으시면 얘가 이렇게 꽃이 펴요.
1: 아, 지금 꽃 폈어요, 꽃.
0: 오. 우와. 이야. 머리는 내장도 들어있고 해서 대가리는 오래 익혀야 되고요.
1: 맞아요.
0: 다리는 좀 빨리 꺼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1: 야, 왈판 봐라, 왈판. 오. 어우. 근데 진짜 여기 보면 문어 숙회 같아요.
0: 진짜.
1: 자.
0: 와, 맛있겠다.
1: 자, 찍어서.
0: 아니, 이 빨판이 우두두두두 하면서 터지는 거 느꼈어요?
1: 네, 소리 들리죠?
0: 대박.
1: 지금 문어 먹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0: 아, 달고. 쫄깃하고.
1: 우와, 나왔다. 흰 쌀밥 나왔다. 와. 이걸 한번 먹어줘야죠.
0: 아, 이거. 맛있겠다.
1: 알.
0: 이건 간장에 찍어 드세요. 어때요?
1: 와, 알들이 톡톡 퍼지면서 쫀득쫀득하게.
0: 어, 쫀득쫀득하게. 와.
1: 된밥 있잖아요.
0: 아, 된밥.
1: 그냥 쫄깃거리는 된밥. 어, 네. 딱 그 맛이에요.
0: 오, 좋은 표현이에요.
1: 원래 충청도 분들이 맛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0: 어떻게 해요?
1: 먹었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요.
0: 별거 아니요.
1: 근데 진짜 맛있다.
0: 나 정답을 알고 있어. 같은 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좀 맛있다. 먹을 마녀.
0: 응. 똑같아. 우리 엄마 아빠랑.
1: 먹을 마녀.
0: 진짜 완전 똑같이 얘기해요. 먹을 마녀. 그리고 별거 아니요. 다섯 개 네 글자로 저희 부모님.
1: 근데 진짜 맛있는 걸 표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0: 진짜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1: 한번 먹어봐요.
0: 응.
1: 이야. 가만 있어봐.
0: 응.
1: 가만 있어봐. 나와. 이야.
0: 똑같아.
1: 야, 이거 어디서 나왔냐?
0: 어디서 나왔냐?
1: 네.
0: 이거 맞아.
1: 이거 어디서 나왔냐?
0: 아, 이거 찐 충남 애들 맞네.
1: 이거 진짜 맛있는 거.
0: 매운 쭈꾸미, 철판 쭈꾸미.
1: 드셔보시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0: 와, 이건 밥 먹고 싶다.
1: 와.
0: 이 사장님만의 황금 밸런스 양념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이 쭈꾸미랑 진짜 잘 어울려요.
1: 한 번만 더 여쭤봐주세요.
0: 자, 어떠세요, 신복 씨?
1: 이거 어디서 나왔냐? 어? 아, 진짜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 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rule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 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eij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eij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eij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business areas into the fields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1: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프레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0: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2: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3: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해야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Teij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2: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4: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D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1: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0: D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 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선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th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도리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in-1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제 숙소는 신촌역에 있어요. 와이엇은 어디로 가요?
1: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0: 네, 맞아요. 여기에 신촌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1: 오,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1: 네.
0: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0: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0: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4: Seoul is the hub of Korea's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Well then, are you ready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o ask about places? When you're in an unfamiliar place, use words like 여기, 거기, 저기 to ask about your surroundings. 여기 is used to talk about something nearby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ask if you are at Sinchon Station, in Korean you would say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somewhere that's far from you but close to your listener, you ask 거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a place that's far from both you and your listener of you, you ask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Easy, right? Like Wyatt said when he was meeting a friend at Jamsil Station, he used 거기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5: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2: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5: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2: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2: 아.
1: 어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2: 어 이거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3: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1: 이게 어렵다.
4: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1: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네.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와 여기 네. 옹기가 엄청 많아요.
4: 이 옹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1: 오크통
4: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옹기가 했죠.
1: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옹기들이 엄청 많아요.
4: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옹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네. 이 외고산에, 이 옹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옹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1: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 그 박물관
4: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옹기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1: 진짜요?
4: 한번 가보죠.
1: 우와
4: 이거부터
1: 이건가? 이렇게
4: 아 요거는 예 요건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1: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4: 요건 스페인 거
1: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4: 와인 들어가는
1: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있네
4: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1: 그렇죠 밝죠
4: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안 바른 토기
1: 토기
4: 아 그렇구나 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 분이 또 계세요
1: 아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4: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5: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1: 네, 네, 네, 네. 그렇죠
5: 옹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옹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옹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 만한 크기가 있습니까? 옹기가?
5: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1: 그렇죠.
5: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5: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5: 네. 놀라운 다시 한번 들어가서
4: 아, 네, 들어가서
5: 네, 아, 네.
1: 놀라운 용기 네. 종기라.
5: 네.
1: 네.
5: 네.
1: 네. 와, 우와.
5: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1: 네, 네.
5: 이걸 잠깐 보시고
1: 들어가세요.
5: 아주 아주 해학적이죠.
1: 아니 이거 네.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6: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5: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1: 네.
5: 있죠.
1: 네.
5: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1: 네.
5: 이유가 뭘까요?
1: 일단 그 배설의 쾌감.
7: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6: 또 있어요?
7: 그게 뭐 있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6: 비료.
7: 그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네.
6: 똥지게꾼,
7: 그다음 똥장사꾼,
6: 네. 그렇죠. 그렇죠.
7: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6: 돈이 되죠.
7: 생산하고 이 아이는 있는 지금
6: 생산.
7: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행복해서 저희가 이런 거 씁니다.
6: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7: 했었나요? 네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6: 됩니다. 그대로? 네,
7: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6: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7: 오래됐죠.
8: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7: 예, 아니면은... 땅에 묻었죠.
6: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네. 폈겠죠. 설마 그렇지.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7: 그렇죠,
8: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을
7: 예, 땅에 묻어가지고
6: 땅에 묻어서 예,
7: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6: 그렇죠.
7: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문제 한번 보러 가실까요?
6: 네,
7: 예, 가시겠습니다.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이거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거의 2m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와,
2: 공기 숲을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죠.
2: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고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2: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1: 특수 가마를 구원해야 돼.
2: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또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 버리죠.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2: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2: 그런데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2: 전날.
0: 진짜요?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된
2: 한 1년
0: 1년 정도.
2: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2: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2: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은 들지 않나요?
2: 아, 예. 그 당시 가격으로인데 네.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0: 2,500만 원?
2: 네네.
1: 와, 네.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2: 같아요. 그렇죠, 예.
1: 아, 지금 그 또 이걸로 환산을 하는 거죠?
2: 예, 예.
1: 아.
2: 여기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2: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0: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2: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0: 턱이.
2: 턱입니다. 네. 요건 옹기입니다.
0: 네. 네.
2: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0: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2: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0: 그렇죠.
2: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0: 여전히
2: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0: 그렇죠.
2: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0: 그렇죠. 숙성이 되는
2: 거죠.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도기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0: 네.
2: 보겠습니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네. 좀 친숙합니다.
0: 그, 아,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한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옹기. 예.
1: 그래.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예, 예, 발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또 하나 있냐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아 그렇죠.
1: 예, 주약을 발랐으니까
2: 체를 그 안에 그렇죠. 담아놓을 수가 있는.
0: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수 있는
2: 토기에서는
1: 그래.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네.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와,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네.
1: 뭐 지금까지 저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부황단지
1: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리미 받침 이렇게 다 돼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2: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1: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예예. 이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그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네.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2: 네네.
1: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는다.
2: 네.
1: 그래 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발라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2: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0: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2: 그러니까.
0: 아, 진짜.
1: 그래서 양요병까지.
0: 이게 조선후기 때 만드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옹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2: 네.
1: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겠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2: 그렇죠.
1: 이제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2: 이게 흙.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0: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2: 여기 외고산 여기가.
1: 여기가 여기 외고산.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라는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2: 뗄깡.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으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2: 가마를
1: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2: 아.
1: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드는 게 뭐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2: 아.
1: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2: 네.
1: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2: 부산으로.
1: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2: 그렇죠.
1: 대구로.
2: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1: 그렇죠.
2: 아.
1: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1: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2: 네.
1: 거기는 가마도 있고
2: 네.
1: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0: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1: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3: 그러니까
2: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3: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2: 불 때는 장작이랑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4: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온기 감화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0: 아, 이렇게
3: 위쪽으로
2: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3: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오.
4: 그리고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3: 그러니까 실험해야 돼.
4: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3: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4: 그래?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작업에 집중하고 계셔서 말을 못 걸려요.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예.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
0: 우리가 말을 먹고
1: 방해될까봐 말도 못할까봐.
2: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저도 못해요.
0: 아, 그죠.
2: 네.
1: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2: 항아리.
0: 항아리. 네.
2: 고추장 항아리.
0: 고추장 항아리.
2: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0: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2: 한 30분.
1: 야. 네. 달인이시니까.
0: 와, 30분이요?
2: 30분이면 충분해.
1: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거.
0: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2: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0: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2: 우선 이렇게 손으로 사 올렸잖아요.
0: 네. 네.
2: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1: 아, 이걸 다져가지고.
2: 그렇죠.
0: 피면.
2: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1: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2: 아, 그럼요.
0: 네.
2: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0: 와, 그러면
2: 제가 이어받았어요.
0: 계속 가업을.
2: 네. 네.
0: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2: 네. 네.
0: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2: 한 시간?
1: 이게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0: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1: 와.
2: 선생님은 연기 잘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네. 전 옹기 잘해요.
1: 네.
0: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1: 아.
0: 우와, 만들어진다. 위 부분이.
2: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0: 네네.
2: 입구.
0: 네.
1: 네. 아, 근데 지금 진짜 기계 같아.
0: 아까 그
2: 네.
0: 붙였을 때 느낌이랑
1: 느낌이
0: 완전히
2: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0: 이제. 네.
2: 항아리 됐죠?
0: 다 됐어요?
2: 네, 이제
0: 와, 모양이
2: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0: 아,
2: 이렇게.
0: 우와.
1: 아, 이렇게.
0: 우와.
2: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0: 예?
1: 망칠까봐 무서워.
2: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1: 네.
0: 아, 진짜.
2: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0: 아유, 아직. 네.
2: 잘 되죠?
0: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1: 저까지.
2: 쌤도 한번 해보시죠.
0: 네, 잠깐 한번 해보세요.
2: 네. 네. 그렇지.
0: 아우.
2: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0: 어떤 기회?
2: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0: 네.
2: 저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0: 이야.
2: 이 형태를
0: 네.
2: 한번.
0: 저희 보고 만들려고요?
2: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0: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자, 얼음을 먼저 해보실래요?
0: 아, 네, 지금. 아니, 그게
2: 아니라. 좋아요.
0: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1: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2: 손은 네.
0: 망치면 어떡하지?
2: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0: 네.
2: 영차. 손으로.
0: 오, 넓혔다.
2: 네.
0: 넓혔다.
2: 큰일 났네? 큰일 났네?
0: 주둥이 별 모양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2: 네.
0: 어떻게, 이거 어떻게.
2: 좀 이상해졌죠?
0: 네.
2: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0: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야 이게 똑바로 나가죠.
1: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0: 어, 영광입니다.
2: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0: 아, 영광인 줄 아세요?
1: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
2: 물 조금 묻히세요.
0: 네. 와, 그때 봤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2: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0: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손 좀
1: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2: 죄송한데.
0: 아, 어!
2: 아, 죄송한데 더?
0: 나 모른다.
1: 죄송합니다.
0: 나 간다.
1: 죄송합니다.
0: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빵 잡게 되네. 힘줬죠?
1: 그러니까.
2: 죄송하죠.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0: 오!
2: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0: 아이고, 내 옹기.
2: 아까운 내 옹기.
0: 아, 이거 힘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 해보려고 했지. 네.
2: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로 선생님도
0: 아마 누가 누굴 보고 오라 그래?
2: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0: 아, 네.
2: 야, 짜, 뭐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0: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1: 아, 소주잔.
2: 아,
1: 네. 재밌다.
2: 그 충분히 네. 하시겠죠?
0: 아, 소주잔은 네. 뭐.
1: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봤는데 뭐.
0: 네. 네.
2: 자, 네. 우리 가보실까요?
0: 아, 네네네. 네. 와.
2: 앉으시죠.
0: 네네.
1: 영화에서만 봤던
2: 네. 그러니까.
0: 고스트에. 네.
2: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3: 네. 네.
2: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3: 네. 끌어올려서.
2: 네. 올렸잖아요. 그 구멍을 봤어요.
3: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요.
2: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0: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2: 완성.
0: 이야. 오.
2: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을 실로 잘 잘라요.
0: 네. 아 실로.
2: 자르면 한개 왔어.
0: 이렇게 간단하게.
2: 어. 금방 하시겠죠?
0: 짠! 제가 했어요.
2: 예. 아. 네, 잘 내려.
0: 짠 하고 이게. 아.
2: 잘 보셨어요? 아.
0: 네.
2: 하시겠죠?
3: 네.
2: 한번 해보시죠.
0: 아 저거 저거 어떻게 했더라?
2: 네. 네. 랩고. 네.
0: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2: 네 도전.

0: 다시.
1: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2: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보고 만다, 이거.
0: 네, 네, 나도 한번 보네.
2: 아이씨.

0: 야.
1: 일단 모았고.
2: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네.
0: 야. 아니, 야, 기다려봐.
2: 네. 어휴, 어휴, 선생님은
0: 여행 좀 다니세요?
2: 여행 좀 다니시는데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네.
0: 야, 씨. 어떡하냐.
2: 제가 한번 손을 대봐.
0: 아, 네네네. 아, 이게.
2: 정리를 하면.
0: 우와. 그래. 오, 오.
2: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3: 어떻게 정리가 되지?
0: 아, 되게 신기하다.
2: 제가 흑정리. 와,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0: 잠깐만요.
3: 되게 신기하다.
2: 짠!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0: 네.
2: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2: 제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0: 와.
2: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3: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와.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운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에 올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 기운은 페미니스트 극작가 모임으로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임정민 작가, 김슬기 작가, 저 셋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성 서사를 쓰고 나서는 그 여성 서사의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호랑이 기운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투의 파도가 제가 감각했을 때는 2016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좋아했었던 작품들도 사실은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페미니즘적 시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어떤 풍화작용을 겪고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봤 했더니 잘 맞았던 거죠. 처음 경험이 좋았던 거죠. 우리 배우들이 좋았었고, 그 사람들이랑 했던 거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하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연극 연출은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하려면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고요. 작가는 어쨌든 문제도 내가 봉착하고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설득도 내가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출 작업이 조금 재밌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출 작업이 더 좋고요. 인생에서 무언가로 남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글 하나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늘 약간의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바꾸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년, 2년 제대로 막 삶이 완전히 글 쓰는 것만 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위염도 나았고, 잠도 훨씬 잘 자는 사람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왔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 고통을 삶 내에서 감당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심을 일상화시킨다라는 어떤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좋고 귀한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곡이 어떻게 무대화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극작을 할 때는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제가 많이 가는 편인 작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대에 그냥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연출하면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극작가가 연출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낭독 공연 연출은 필수,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낭독 공연 연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은 그냥 쓸때 도움돼서, 그리고 연출이랑 소통하는 데도 좀 도움돼서, 그리고 낭독 공연은 사실 본 공연이랑은 다르게 텍스트가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낭독 공연화함이 되면서 정말 어떤 내적 충족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0: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발화돼서 무대에서 올라가는 말과 평소에 하는 말과 텍스트로 쓰여진 말은 다 다른데 그 층위에 대해서 극작가가 감각하고 쓰게 된다면 무대화 시키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토끼야, 노루야, 겁내지 마라.
2: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장인은 왜 기체에게 몸을 던졌나 김조현준인데요.
3: 아우한테 뭐라고 그래요?
4: 저는 기체 한국 연극에서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쓴 옛날 희곡을 봐야 되나 정말 지겹고
3: 지겨워! 마지막에 죽잖아요!
4: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3: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4: 하늘로 가는 것도 어? 아버지가 도망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이슬에서는 안 되니까 초월적으로 표현한 연극인데
3: 전 그게 결국 실패하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무대에 필요 없는 서사!
0: 이게 연출마다 아마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무기가 별로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느끼나에 집중한다가 저의 유일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라고 해봤자 볼펜도 안 되는 것 같은 무기긴 하지만, 뭐 빨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뭘 느끼지? 관객들이 지금 뭘 느끼지? 배우들이 지금 뭘 느끼지? 이거를 좀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뭘 만들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에 가깝지, 이 작품이 어디론가 향해야겠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디자인해야겠군. 할수 있는 재량이 있는 연출이 아니고,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는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걸 연출을 하고 장면들을 이어가면서 이게 어딘가로 달려간다면 저기겠다라는 것들이 오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생각보다 나중이고 그게 와서 구현되고 났을 때 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들이 읽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으로 관객한테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가 뭐 파이를 굽는다고 할 때? 바삭바삭하고 경쾌하고 아침에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서 배우들이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뭐 보고 싶어요. 나뭐 느끼고 싶어요라고 한 다음에 나한테 무언가 보여주실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희곡이 아주 잘 쓰여진 희곡이고 그 희곡을 봤을 때 기억의 편린들이 80개 정도의 장면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현재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연출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조적인 태도로 할 것이고 저는 그 80개의 신이 다 배우들이, 인물들이 그 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서 그 현재성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전환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현재성만 집중하다 보면은 전환이 빠르고 많이 움직이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날아가고 그래서 불친절해지고. 그렇게 해서 일막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5% 이상이 외국인인데, 무대 위에 한 명도 외국인 배우가 없이 이민자 문제를 할수 없어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이번에 아마르볼트가 들어와 준것 같고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렇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그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과 그때에 벌어지는 사건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감각하면서 그때그때 연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생추어리 시티랑 2035년 생추어리 시티는 다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땐 제가 세분다 외국인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리고 세명다 외국인 배우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연출적인 방법론과 사회적 함의 같은 걸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문화 번역인 것과 동시대적인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지향하에 움직이는 것두 가지가 조금 저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아프면서 넘어와서 그거를 참으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라 라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의 120%를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냥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영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거였으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밥이랑 산책을 정말 중시하셔야 됩니다. 예,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극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에 이제 고정적인 알바나 부수입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 두 개를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그럼 얘네들의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알바는 조금 작아지고 이러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되면은 아마 자기 삶을 더 유려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드신 것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작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무언가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 무언가 오신다고 해도 그 세계 내에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실 테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소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에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1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사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

이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거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쇼핑몰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몰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예전에 저희가 인테리어로 앤티크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쵸.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맞아요.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석부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펍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저로서는 그냥 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뭐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다거나 하는 건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운이 좀 좋았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들뜨거나 혹은 그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습작하던 시절부터 저에게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읽히지만 쉽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의 글쓰기 역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써나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시집을 낼 무렵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학이 한없이 왜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 역시 이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나 혼자 뭘 잘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에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기대되는 그리고 아주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은 일종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떤 새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서요. 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인상 깊은 반응이 따로 있다기보다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가 이 시대에 갖는 그 기능들,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 이게 다른 나라 작가들하고도 얼마든지 매우 가깝게 그리고 깊게 소통할 수가 있겠고

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시색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서 해낸다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에게 나름의 의미와 어떤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산문집이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은요, 49편의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해서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뭐 하고 읽기 어렵다, 뭐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 아,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 좀 썼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오해하면서도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죠. 시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이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껏 오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음껏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번 덧붙이자면, 지금 읽었을 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는 그냥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려놔도 돼요. 그 시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제가 써나가는 글들이 행복을 늘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인으로서 계속 이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겠죠.

0: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초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앤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법인 해피민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 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3: 밥 쓰는
0: 형식을 좀
3: 방법은 있는데요.
0: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3: 한꺼번에
0: 사회적인
3: 많은 관심이
0: 관계를 말하는 그런
3: 도움이 되지만
0: 작업을 하기도
3: 조금씩
0: 했습니다.
3: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계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서른 정도 될 때쯤에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츠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츠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삶과 생각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막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백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백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 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사점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승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